사나리아 당뚜니부마 공격이 사나 비결람 당시에 썰릴 랑고이 꼬나수다 현벌 랑고이 구망은 이마서반베서 랑고이 사양사벌 학벌리 랑고이 사양사벌 택대뚱클리 랑고이 낙팅 샨뚜빠야 절레드는 사나 사이도

당점 산하던바 메이테인 삭바 메이테 이셰 마푸기 마틱 마야이 다비레 아카스바니 인파 하우직 레이저리 히덩 마욤 라홀 샤르마기 콘젤데게 마타미셰야마 오시 사마렌드라나 세랭바 잉아기 농주나 잠톡라바 아스나세호바 이셰

바스마티 마욤 가는 발라디비기 콘셀드기 마타미시 아몽 다비레 마탕다 아몽 레이저리 하이캄 로켄드리 생기 콘셀드기 세나삼 이범자 생기 마익다 미캅 하이비 잉아기 농주 아숨나 세호바이셔이.

아복나 풍가하다 밤드나 작 나이나 나이나 에코이 마양 이코 이코 신드나 아복이 와리 따바 작 로이키바 강하우데 와리 따닝만 번에 헤인드나 작 람디 파우바 하이키바 야우다 번에띠 몬탑 나이리 나이톰 라이바 아복도 아행기 마탐마두다 강하우드나 후란바 마창락레 이따 타오메이 이따 타오메이 하이나 한나 한나 고락레

0: 아이슈 카레 야오게.
1: 자가처럼바 본식이 반통 아사니 능 에일 홍부누미 아두부 가다잉 아시디 능 디미토 오이르레 이팜다 람란 비니나 하크디 팜다 능 에이기 루홍부부 능기 루홍부누미 오헨 방엄바 아시디나 팜다 아이 하이베세 망크레코 젯로코 야이 파바카나기 마카다 본시 사마이 레이로코

0: 꽤 들어봐.
1: 마호사디 오피스에 할락바가 와레 캉캉나 와양 안 간다이냐 파기주가 있겠다 오더나.
0: 마바티 아이 그 쇼타 오디다. 능 아이부 까리 오이는 우러보게.
1: 까이쇼 오이는 오디다. 아이나 숨 하이나 파몽스마 시시다 파믈라가마 모이 바기 학상나 비바시다 야 마이네데나 우파.
0: 능나 앙앙 호나보다 와보다 우보다냐 디스터브 좀 힘들어봐. 능부 한덕 브럭시 라이암나 닝부위 그이더우르게.
1: 호이 아이기디 쇼나타나 까나 술레이즈다바곰 북닝다 까이노마 파우라 이바
0: 라이닝바 아파바타박니 아두가 마이카이돔다네 아두 학나 못담디 마한가노
1: 아이나 라이닝이세 모이바나 닝우라노 하이라가수
0: 능기 아빠암부디다 아이나 예쁘나타바
1: 아이디 모이바수 이쇼르부 헤나 타자비요 라이카라카 닝시 하이닝바니
0: 마두나 나하키 까람바 빠암바
1: 마하이레이니 사두 사냐시싱기 마팜다 이소르기 마팜 사우나 간키바나 마코이 타모이다 깨다오 농다수 아모트 발라이낭 토테
0: 능나 하이르시나 디아이부
1: 아이나 하이자바디 북닝 북시엘 시앙나 라이바세 라이나디 나다기 숭압 토팡아 미 하이자바니 이푸로이바 이사신 분시 농상나 디엑다 가이드나 힘미나바시니 아이나 밤자리바 예 앙앙 싱할라 아마네 아이 통 다 하고게
0: 마기 와이싱세 아이 원더리 온톡나 아트 레이크레다 고이 바이 바이든 셋리바 에기 북닝기 피범세 마 캉라고 살라 나트가 까나나 까리 까리 헤라 까이도 왜게다 우카우다 마탕 마탕이 와이나 나 학칫 랑바부

0: 이루 닝바가 통택바가 아이더니 마이 넘버 두부 오 벨레 헬로 아이네 군달레레 브로 아무때 파헨 비오바 마네 마네 헬로 군달레 헤 넝네 호주 막닥트 비야드레 후이네 호직니네 헤 릭리야 마니 게 수파로 호이네 호이네 라이티네 이비마 페이사네 랑니 오에르가 파이리비 아이기 텔랑가네 낭디 따빠야로이다바 호이네 호이네 오케이 탐하게 다스 프리티비드보 카얌 상나 람비 아팅 말레이르다나 마시슈 분시기 코링 톡 아마니 카리나
1: 칸나가 따오바가 나학 레이라가 디군다라 이 소이드나 통라라니세 아이보 통진루왕어 파울란드리니세 아이 마탁탕바다 란시라까 갓기라게 까마기 통바마룸다 로또나 레이라게 꿈마이시노 마이다오리 아다나 비마상 레이세 군다라 이 소이드나 오이네 마시나 따바디 타우독세 이 생생
2: 사예 고 사예 아이 우리 이
0: 통팅되면에 아둠장로
2: 호이니 가이노 사예 따하다하 거위리바보
0: 너밋레이나부 가람바탐다 사키네 군달레
2: 호라 아둠 마기 마리마 오 탄자사다바 이만의 벌 아마기 루홍 벌레이바 아두나니
0: 파레파레 아이 루홍 바하이르가 넌 니빠두부 수락락리 하빈나트라
2: 수라사부르 쿠키유마마다 사탁두나 아둠 레이라마레
0: 마사 피샥 아마 레이 하이브세 노무타 닝싱락트라바
2: 사야 시와리 시하우동도기 에이부코위리브라
0: 쇼리 쇼리 아아 카라이 카라이 릴리도 쿠무항로드나두가 샤크라 샤크루르가 좀 뚫으면 가이노 짜나바 예나 따오브라 루프라 가이노 카라디 그틸랑오드라
2: 오 나파이드네 싱레게디 콕소둠 이네럭타바
0: 스마타 지디노에
2: 로이네 부저리 아도 사야 마탕기타바 칸베데디 꽈누 파말레 하이도 마칸데바 수야야루이데브니코
0: 오이네 오이네
2: 아드네니 사예 아이세 사이에 데키나 오이나 가사 더리세
0: 군달레 난기 넘보 타보 마얌세 야미네
2: 사이에 이싱분네이 하이드나 카람바투리나 인톡람바 야오보게 오 크레 납사 땅저드레가디
0: 이데마 아예 무키 마포크데디 낭세 우탕비 오이나 포크디 소이드레
2: 오 사이에나 이나크타 호바 나 콩낭 밤비오이나 호비요. 단자시다. 아이 헥다 상락에 토어범을라가네. 가람나 이보로이바불락신게다게 하이바세. 아이 야문나 칸타바마상.
0: 헤로우세. 헤로우.
2: 군다오비세. 군다레이디. 마사기 까나바마기 마룸다. 콩탕질락보네.
0: 군다레.
2: 사역.
0: 비티비세 바디 숨붕 숨붕함 리브 니파네 문트리 에멜리기 와시디바 아이마와 숭 라울라포나테 에이세 다이렉터 사이프 브르즈머니 샷품 브르즈머니네
2: 가나노 니서럭시다 파르타리 이시나
0: 포모 포모 군달레 탈라가 마라이 안지키네
2: 사이에 나카나노 카리노 아무타 톡투네 옌비루 더가디
0: 난능 옌부소초 마나마시가 아이 누가이르로 레이테타요
2: 파레파레 아이 옌루라게 인도 파르타레 크레니 랑니네 메탐 이레이 레이테동 카나 아이마 이세 이나마 오이레 나오고 군다레

0: 미당 슈퍼나 팅질러래. 앙앙싱 슝암 나 뜸나 카레. 마 시가 타는 훔니 슈리 마나 한질럽다 봐봐. 뚫고 감라이 하이. 가야 수마 역싱데. 미 타두나 잉한 가다바수 아이고. 마 시는 오이토락 라가디 아이나 따워다 오리바시보. 락딜라 이다나.
1: 이마 버티야. 에이, 그대로 깨는 거.
0: 라에 라에. 니 빠시나네. 쿠당시도 뭔 강진드나 뚱두나 레이라두다. 모이 바기 이루 통나나바 이싱가도 로인 레이라바니. 짝수 로이리.
1: 에이 이루가 루로이. 짝수 호텔 레이 사락레. 그다 피 홍게.
0: 세세. 아도 사라고 비라 마디.
1: 야래 야래. 로이 야래. 어이 보타나부 떠오르게.
0: 앙앙싱슈 모이바 할락드라바니나 사바탁바수 아마타마 통마랑 강드라바니 모이바 할락바 파나꾸이나 아이람바니 와라마네 로인뚱크레. 아도 모이바부 얌 뚱닝라브라네.
1: 뚱닝레 까이기노.
0: 와리마삼타사시타우바.
1: 까이노 까리와리노.
0: 하우직디 앙앙싱슈 로인픽리도. 아이슈 비이 파스 타우라가 시진아 팡캉다나 레이레.
1: 아도 괴도르바.
0: 아 하우지티 센탄 신바슈 야리. 파이사 하시디 마타오기 마타옹악다니도. 아도 아이슈 타복 마사 마탕 타오게바.
1: 에이디 워리야마도. 하우도르카드라이드나.
0: 아도 모이바 카리 하이리게바.
1: 예 안낭 타복 괴도바.
0: 아이슈 타복 마사 마탕 타옹능니바. 모이바나 누피나 타박타오세 밤디카 하이라카다우리라.
1: 페이케도게. 아도 카이 타박노네 나는 타오는니보.
0: 시티 시다 숨라이게타바 타박니다. ADC 컴퍼니기 시니어 매니저도 아이쿠이바이 마루네. 프로덕션 엔지니어, CLC 엔지니어 카레 라우니타바. 바바나 하이나 라가디 로이나 야네.
1: 야

0: 군강기 타우람 따비리 베싱부 따람노 옥세리 구름저리 따톤스 욕비럭리
1: 욕저럭리 제네베마
0: 나젤 피다 타저리 피다 솜데 링신 비유
1: 파니 파니
0: 따톤 나시에시 이라이 누밋 오이베니나 학셀 가머리 라이나바 와리 와타이 마컥 탐저베니
1: 어허이
0: 아두부 타우람기 아한바 아시디 페나 타미나시
1: 음흠
0: sakpi gada bana yendrembam merajau maitai ni
1: ohoi
0: aduga matangna khambanongbal anina lai hekpa lakpagi matangni
1: mhm
0: adudita tun pena asi ngasi gi thauram

팡마도 아숨마와니네 마루루이 아동 나디 오이라글라바데 라리바야네 따우랑원데 까리고마메따 한적이 가바 공양한바 까리노 하유 감바 하이라글레 농바노 이따 위봉오 이따 우리마부하네 칸메니네 칸비라마그니에 공양한바 라이르바야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장래 또래야 훔꿈 대로 또래야 훔수락보다 타우두는 빠가면 라이랑원이 하이브 타우두는 빠가도 이만 뿌리한면에 딸봉 마랑 빠는 라이링하기 마땀들 로이비싱덕가 늘싱야 라이랑 티루리라가 하늘글 그따라서 용통글 사범마 팜니 하이네이는 하이글글래 농바노 공연 농반이 꼴로이 마빠우 따르고들 구멍 라이러브 강문에 라이비 하우로 꼬이따 우어두디어드노

공양하면 농반 달리에 까오보다 하이디 농반 오로로로 생절락래 감독이 낙다 팜나래 감변에 농반이 영이라가 있다가 위붕어 마시마디 아이네 쇼우라바니 아이네 쇼우다바세 있다 오는기 위자롭고 하이르데노 공양하면 농반에 빛나래 빼부 공양하면 농반 색상아 이텅네 팔절입디 마지 사륙 담바도 깃까 깃까 간남 현들로 셜락에 농반 마쿠차도 빠까우야 허문 그러대노 빨바 북수열 파드라바 공연 맨농반에 마기 연상 마티엔 마얌 따라 룩리엘시 허물리나 라야비 감누 쿠모나미나 랑바 따라 마티엘 루코이나디 오이들 오이마시디 모이란지 사나 고능기 따라 마티엘 루코이 오이가니 까리까리 쿠탐 야오게 하이날라 이나 영업바 마탐네

한문에 갈리십니다는 농방하는 하이베시리 농방을 제 빠니 북수엘 파티에만 강나분이 라르브 양식 원통에 빵이 됐고 빵나분이 해 타모이 와자로 하이는 말 엄돔 타모이 부세이자리 학발모 와칸 칼리르 한문에 농방 양열가 까리 하이르 숨미다 위봉어 농방 라이비시엄 캄눈을 낭바따라 마틸고 있는 띠 까이덕이니나 캄바두디

0: 이사세 꼭대기 했대이해. 난 한기 미매야암두가 가롬다 묵지엔 황롬다 묵지엔 동나나버기 고세엔지엔 마다가 야디와 그래 학장세 나 신홍아라가 로이나 틴도에미 이사세 나랑디 와박 아마트 강디 라이바 미매야암두가 어통 나보야 그래 하이베니 나랑기 미매야암두고 이나군백이 턱로까이세 스마인의 핵다우바자니해 온통 너무 농아이 그래 우하바불로 이나 까우토 이하이도니 뭐이 바봉나 보잉세 락락다니 하이바도 스몽가니보 온통 이양 그래보 셀도
1: 아이 천하 아두니네 턱도 폭발하니리또 이나고 낭보 미기 삐게다바 셀룸 왓벌레디브라네
0: 오 아마탈레이트레 뭐이 바봉 셀도보 가얌 다랑가다게 해봐
1: 티르가 간거답니까요
0: 티루시 라오시 가기 수어도 땅도
1: 비로 호이다 호이다
0: 에이딩아랑게 셀매암도 우버다 티닝만 할로이데 해봐
1: 호이니 호이니 수어도보 피데 레레레레레레레
0: 셀매암도 아이는가랑 오키베도가 소세 향도 오글라이라 미바마야암세가 에이디 통가 농아이세 크레다고 이마이피마 이마이피마 소게 한바세일세디 이마 나이코니 모이 바보 소게 한바세일세기 마락다 사마사피 야오리바시보 세보 까나나 비라미바상미미
1: 낭시디
0: 하우지보 사마사피보 보인 까나나 비나리게네 모이 바보
1: 하이 좌이 알클레 야오보주는 비라 모이런 거니네
0: 루홍 콩동바네 수나타바 yum sangga ba sauna sangga khaba yum adu da bo moina lupa samaga taura mesi bo ai di thongna bunga chai ne ai khoina silli ba do moi ba bu saglu kama da ne lupa sambri sangwa gi sangda di sangani